미국마 마담다 올랑타기 사르바 마이살렉다 사나소록 람빌람자우젯바다 탱네루이 자우르바 마나풍르바 닝티나 파자르바 우팔마 미쿱두다 마하키 마타눙다 우카다 폼두나 포타자바다 칼린 마이사다기 아와부쿠딩 꼭저레두나 타모이부 잉할리 벤할리 랭리 발리부쿠딩막 이쇼르기 쿠쳔니 아마나 아마기 마팅 라우나리 아두부 미오이바 에코이나 마코이데 피루바다기디 마코이나 에코이기다막 비비럭바나 세루카야 헨바금파우리 우팔와팔 아마탈레이트르바 말림 아마다 아힝바지바수 망키바다바니 에코이디 마팔당나 힝조바다니 나시 말림기 아코이바기 누미르시다 팔렌판타우삭나나 콘비리바 타이방지바 오이나 힝한비리바 마코이다 우틀람시 에코이기 도비말 우팔와팔 요카치 마코이부 힝한바나 에코이기 토당 오이시 아상 아만타나 탈라바 말림 아마다 아생바 눙쉿기 누가이바 펑두나 타루 타루바 라이자 이싱 탁두나 학창 파나 누가이나 힝람시 테레바 미요이마포크시 우아펌시 나시 말림기 아코이바기 누밋 월드 엔바이런먼트 데이나 락바다 다비리바 싱기 마펌다 탐저리 아마디 이타우당 로미나두나 아코이바부 요컷미나르시 하이바 바우절 피저리 루이네나 하우직 풍포마세다 아돔기다막 푸두나 락처리 굿모닝 마니푸르기 타우람 타우람마세기다막 아돔기 콩로이 라우림밤 찬다나나 타우람 다비리바 콰이키빅부 다람녹초바가 루이네나 크룸저리 타우람마세다 아돔나 콰이다비바 마니푸르 필름 아마디 마담미세싱 에코기 탐자리바 모바일 넘버 9863102016 number asida sms natraga whatsapp ki kuthangda khanbirak pa yaragani thamjari ba ekogi mobile number amuka hanna ningsingjari 9863102016

마당다 마니부리 마담시 간비락바 SMS 아마묵 러고쩌리 SMS 타비락리바 미요이나 저랑팟 마클릉드기 수르말라 핑키 모나 로버트 아마디 수실 파우남 간비락디바 이세이나 회드롬 나 위싱나 삭바 라지네코 품나 세이링바 마담시니 타비시

이세이세 다한자키 바글루이네나 굿모닝 마니포기 타우람 란톡자바 마탕아세다 루센저리 타우람아세다 세루기아비키바 아마디 타우람 다비르비싱부 타겟바 풍독저리 동안동안 바 타우람카야 산독두나 다한자리 바시 아가슈와니 팔기 FM 상하이 채널드기니 하우직 산독저리 세이석바 마기세 타우람아세다 탐저리 다켈람범 만다기니 데비 세이석 비에시기 동안동안 비세이싱 한바다 따비데시 우 탐발 필름 세대기 라지 닝국범 세이딩바 소리 선점나 세랑 비세이

란통절이 베이세이시 후 성공 필름대기 로이징 콤비기 나이톤 콘젤다 오짓바 부닝 타우삼나 세링바 나나우 서굴망나 세랑 베이세니 매양푸나 타미나시

아리바 필미세기 아홈수바 코돌다 다비레시 올랑타기 왕모드수 필미기 아람범 저문하기 콘젤다 타켈람범 소라리네 세링바 조이시암나 세랑비세

0: 아, 이번 거 당자루아. 난게 15억 가는 간다 로이더우리 논해. 놈이 실라이타래 애냐.
1: 아씨, 언톡번이다지야. 나 사이드기 구축대에 벨랩되는 수리부터 벅시에 까림도 우드러보는 거.
0: 아, 띠에. 아이, 곤해. 난 뭐, 와리에 뭐 따브라냐.
1: 하.
0: 아니, 나 하이랩시니. 하이, 마담세 양파드래. 마호스 하나 드래냐. 아도기니냐. 아니, 나 하이랩시야.
1: 까리와리노.
0: 영호이. 아이, 거기, 염두기, 염부도. 아두기, 마염두, 나 한두, 사군, 또 그래다나.
1: 하.
0: 마두달로 빨리 싱, 아니, 염부, 그래냐. 모이나, 로이나, 콕나, 부비, 그럽자니다. 낭부. 아, 반달, 로바, 뽀요온, 바. 아, 쪼띠아, 하이두디, 강이다나.
1: 호이네, 강이네. 마수, 오아버신, 낭, 그럼. 놈이, 그런 얘기, 마망다. 마항아, 바텀다이, 굴드셀, 내가, 신도, 공급자니다.
0: 아.
1: 아, 마디디, 마나, 실싱도, 용실러가, 뭐, 광대, 세제트기실러가, 뭐, 용도 할 거잖니.
0: 아.
1: 마미디디, 마나 멜포름, 요렇게디꼬, 람비디도, 뭐, 거의, 그래, 쌀토르러가, 루토비 호리에이.
0: 이세, 이세.
1: 아스, 마라이브, 디르비니 봐도, 마타박도, 구둠나, 마돔, 수제르가, 뭐, 용도, 아돔, 할래이.
0: 꼭, 꼭, 나, 로비 호르바.
1: 로비 호르바, 나, 띠에시. 문비 호리미네, 문비 호리바. 이거 그게 민웅씨 가이도 아씨 아무튼 빵나드레니 떠오르시
0: 빵나드레
1: 나띠아씨 아씨가 못하고도 와 톡싱하시부 레이박시다 갖다 빨아자나 빨맘맘맘도 외롭디 토크드라이버
0: 호이네야 아쇼 팟키드라바 타박싱하시부 까나하나 떠오르지않오네야 나띠 아이나 하이디 모이도 농마따수 파레 콜레 하이드나 아무 따헥따디야 하이미야 원톡 내 이장 톡나 난톡 난톡 떠나 지엔 기분 악더니 내 딸입세
1: 원톡 오빠니들과 어버무 다시해야 그래도 왜 강로이도 우리노
0: 하
1: 나도 못 깨동니 뭐 거기가 마누루 봐 룻밭도고 강부두가 마누루도 없이 마히마히 밤내 뒤에 봐 이놈씨 강로이도 봐 미래의 한이나 뚱득거리도 그렇거니 땀벙 한번 넣띠네 에
0: 하이 강부라니 해 하이리시 뭐 마서 강부 야오나라 브라니 난기 왔다시 뭐
1: 오까나부 오이네이기 생구대화나이두니
0: 하
1: 생구대화나이도 생구대환
0: 하하 해방시다리 나나이부디 이봉원낭낭간비유꼬 아이는 새카다우리발람당아시가 아 이봉원 낭기도 불로이디로실락라브란해
1: 아 로레니 로레니 나도망아이래 세세 수학이 기땅치 지 사사난도라고 로레동니
0: 아아아 아
1: 와더부 나인마사하이바 아비가 비쁘사하시나 굳장부 양헬 다하다하 톡톡 했대 이제 입을 속을 딱 보고 야본디냐
0: 호인네
1: 마주 가집 다하다보다 가난한 사부노 먹고 난 기드레가 아니 했다 하이드린
0: 아이코이 쇼 마이카이다디 이봉오 보디 야암 하이네이다
1: 예
0: 먹고 난리지에 리하이다나 아 아두나부 한우비 녹하비 아이 막다나부 아 쇼 타파시다 락리바시니다나
1: 아씨 무슨 나신나 로이레세
0: 아아
1: 지시다 파전을 용라버니세
0: 아 가다 가다
1: 그도 아 안강범 마수기시에네 용신나네야
0: 아
1: 사나마 굽싱두니고
0: 아 호이
1: 아 사나 사백이 대박시 와디 와 그러자니
0: 파레 아 티앙업수 티앙나 이봉원은 아시 핵 로이산 비비세
1: 아
0: 마시나 만웅아이래 아 아도디 이봉오기 아와 만디피자 비아담니나 아, 세세세. 루파 아마세, 깔라기고.
1: 예.
0: 세세, 시다 탐마기세.
1: 깔루시디야.
0: 깔다오라겠냐.
1: 아, 이놈아, 사이, 아유득이 눈이 쭈뿌면 싹 보고 해서 아담은 그 낭미리 해드나. 아슈, 깔라 탐마고 호나르글라가. 시각다. 어떡고, 어떡고. 에, 야로. 시네디 야로.
0: 응, 아이, 콩, 아이, 코이붕어. 낭 사오기 눕고.
1: 사오기도 야버리네. 깔라 안 오시고, 홍나부 타보글로. 맞디? 아이나 아이디야 숨떠오르지 사나 사바이 그 뒷가라 많이 힘도 우리 개미
0: 아 쭈미 붕어는 하이립도 사오기 눈에 붕어는 뭐 탱슈 탱질라 애 떠오립세 능나 하이립도 아이슈 강이 라이제답시다 떠오버닌 해 라이라보나 홍라보 강디에도 핵토에도 이 붕어 체체체 체 시하바디 야레다나 아 맘만가 훈나다나 라이바 야바마 탐나트레다 아이 Ish, kaisuna tabda.

대화는 아이도 오히려 보이는 노래든 아이디야. 공덕이나 돈 파워 뚝켜 핵중이다. 아이본 통은 끼버 파워를 씹어거리긴 오네. 해방시 다리 낭나이붕 악비 신비우고 낭낭 악비 신비우. 자빠질 해봐야 돼. 가나노 가나노 마 아 망시다 자빠금 우립시보 이씨 눈밥 오리더라 눈빛 오리더라 마수 람비 살링에 담맘 살락드나 몰리 몰리 자빠 오렴 타이 아이보 마가 자민나 시야이드나

0: 피랄 운동 싸그레다 마가 선민네럽디 아이 쇼이다 암드네 유문 파오디 여보 마야레시야 아 방시다리 막나 타비라 깜자니
1: 아누비 쑥쑥 그이 맘 러바이 힝 것이다 너무 그라이를 쳤거든.

0: 선구 대환.
1: 하, 까리 선구 대환. 까리.
0: 아씨, 끼이거누. 아이까리 슈도로. 나쿠뜨기 아이는 비브 카우도 다들이 버까리기노. 세, 쿵급 비르버니 빨. 까리기 징나리버노. 나학나 마실라우드버디. 아이학 야함나 누마이로. 세, 세 록신 비우.
1: 아이보. 아이보 핵 말아 우라드라니 떠오르시 봐. 라우드라가나 많은 까리야 묵떠오락 봐. 바래 도망가야돼 라우라게다. 까리 눈에 아이 마디 무시 비려먹어 까리 쇼하이람다나 한나 옹옹다나 잣크래다나. 까리 눈에 아시 독립의 타우도 혹시 봐. 아이보 망라 따이벙라 캉드레다.

0: 더목이 이세이다 거기 미풍코디 먹기 더목이 보고 홈드는 뽑아 안바 이세이 말레 거기 가지만이 팔다 미풍코디 먹나 한조 안나서 돈 밤바 오이 헬루 에부 분식이 람란바 아도 거기 콜롬테지 소리 메
1: 다비리 사나이르바 세석바 아마디 뮤직 디렉터 사골셈 디젠드라가 우나두나 와리 사바기 아니 수바사루 우나두나 와리 사비키비 카이뎀 빅토리아 Thoram Putokpa Kakching Tabam Ritesh Sharma Adoma Thoram Tabi Reverse Akashvan Infalgi FM Sangai Channel Degini Hauzik Lantok Chari Tongan Tongan Ba Sesekpa Singna Sakpa Matamisegi Kudul

0: 되는 애야. 네 바보 한 바보야. 그 꼬이 할비를 들여 봐.
1: 예, 할비, 할비는 할비는
0: 무슨 타임 살다.
1: 이번에도 부식이래 보니까 이러네.
0: 원래서 어디 했던 일이지. 우대가는 그런 말 해야 봐. 넌 그게 약도 오늘 따지네. 아시 마음 따래. 아주 나네야. 누이 그 유명한 파자 빌딩을 말해 해봐도 해 우들이 막 해지네. 아이 코니 누신네리 범발이래. 네리 부시. 아이디 브레이크 까오기 따래.
1: 어때? 뭐랑 도비 회지 감독을 나야래. 그러나 아무 눈치 비키. 아주 능디 거인 와야지 뭐.
0: 아도 미기 대 신아프디 그 마티 파미네 바 서포팅이 아무래 이. 아도 능디 아마 뜻을 말이 큰네.
1: 다저 되게 유명 제로가 오네. 아이기 와디 미모르가 하고라고 그거.
0: 아싸스.
1: 아이 와디 아이든 강가담니 미에 감독 가서 영 보대. 아이기 와디 아이고는 하고. 아이 하는 거 하는 거 보는 거 진짜 이거 하고 알지.
0: 어 다른데 아무도 다른데 살러세. 아이 나 타임 차이다.
1: 아도 유미에 뭐게 더 외라 개는.
0: 하이도 봐야 돼. 좀더 허비비 내 신설로 봐. 아도 그 나임도 그런데 많이 마. 봐라 긴 긴다 봐. 유미 신 세바 보고 막 뒤에 뜯음 되네.
1: 아도 봐도 좀 바람 들어가서 이번에 기능 신나 비디카 오늘 금지게 되기.
0: 어 나이네 바람다르다네야. 좀 또. 하나 고민 재미난가도 너희 주디. 구독도 비다이 가운.
1: 예.
0: 아살로스 주고 자다면 잘로 그 바구 나쁜 한 바다.
1: 아도 바래. 아이네 주고 사들 재능 있는 숭랑 있는 이제 무슨 등 가고 비다 봐. 아도 바래. 너 바구 나면 아주 작은 게. 아니 이거는 뭐라 개고.
0: 일라. 어 주고 자다면 잘로 그 바구 나면 쇼이 다래미야. 아스 그만 또 들으시고.
2: 와, 내가 고가 텐자로 버리는 돌이 붙이고. 아이, 헬라부스 이모씨 까남 떨래는 거 있다미시. 아시부마 밤 톡더나. 이 밤에는 내가 타박 와리 인가 슈르가. 뭐이마 밤에 사시주 타 나부 허나 봐. 아두가. 이모가 농기 가리 인가 다 인가 세툼 제수 아이 부르 나부 허나 봐. 뭐이기 쿠라사 봐 와이 부르 나부 허나 버리시. 마시다 가이 티 와한 살루르가 내 마시다 이모스다 할락바다. 나 학도 보타니 가리 있다 버리미. 아이 코이다 회다 사과라 빠 이문 시에 여보가
3: 아이 달리타 나테 너무 그래요 그러게 가야 꾸려니 너무 가리비자
2: 가리기노
3: 헤 고토 고토 고마땀가 사이니 행기게다 그래 크루모스 라이터도 너무 가리미네
2: 이 가리야
3: 헤이 뭐 넌 까르브로 나 너무 까르브로 노무기 만웅다 노미다 와람 해고르 뽑았단다 너무 온데 길로파 망아트라 망아트라 디만타고 해버세 아, 넌 까불어?
2: 오, 나 시디네, 시엔 따드레. 까나기 시엔 하와이 마나마신. 나이 나 따이 레이버드네, 시엔 아마트 렌드레. 오, 시엔 가 레저드레, 레저드레.
3: 아이, 아이, 아이, 아이. 레이터 봐야 하루이, 레이터 봐야 하루이. 넌 원더기 레이터 소설로. 까나디 너 티브 소설로. 자루 티브 소설로.
2: 누워요, 해. 니 바나 방은 간바나 코이나. 까나이다 까이 레이게 애들랑 파이, 파이샤다나. 랄로리 틱톡드나. 이엄마스에 반응은 나나 보호는게디 하이드라가. 너무 슬프게 고이 벌랑 벌게 쿠라사수 아이고나기 단바 자라 타나버스 아이노 호나바 엄드레 이로꾸메 올라와요 시당이 이만 이만의 비디 이마이 비말 샤비도 오노 불레이 이디야
3: 마도 난게 나라 방는 이나 해
2: 에 아이기 라이 방나
3: 마리 난게 나라 방나
2: 아 바로네
3: 바로네 아이 코쇼 마옥샤기 누시레 코이 가나 코이 라로 마바디야 나하는 타오네들 누가 아이네레 모더버니
2: 아아
3: 난레버디기 아이세 라이브 티르버니 바도
2: 아이디 나원들 라이브 되게 농아래네
3: 농아이디에
2: 농아래
3: 농아이디에
2: 아 팍랑에 떠오르시네 시시가라 염내에 떠오르시는 난 낀다는 난 시도래 제야 농아래 봐시
3: 아 농아이디나
2: 또난 봐 사난 만능 빠무버들게 아이여시 아이여시 비불아 꼭 통나도 시도르시
3: 아이 시게 하라가 카르토네 시고사로 자라 시고사로 아이수아 토피마 바들리타 오르게
2: 시 바들이다 호르게 가해다이미시고
3: 샤모나비 피먼 콩다이셋비 루와 위는 우버들이 이사 군제비기 이마 와이보 방어이 돌이네 나다가
2: 할로
3: 할로가이니
2: 아무소아이기네 할로
3: 하이니
2: 마빠네네 슈닝다 바누미 슈퍼기 좋아라 카라사나 카라꼬이 마빠 슈닝다 바기 마람사라시가 아두가 마빠라오바 아피리 마사니 바치기 샥다다 미나 뭐 비닝도 바니 하이비디 하이닝드라가 앵원다가 다이나 산다나 노트 노닝이네 노닝이 노트 노트 토케네스디야
3: 아래 파레드디 낭나 숲밤드바 낭나 숨무시드바 아이기 나트낭나 마타마 숲꾸이노 웅나레 시카리기노 아 카리기노 아이 라이터를 카리만 비
2: 이씨 하리하리
3: 내가 그러나 밥이 돌임노 이 그러나 밥이 돌임노 아이 나타나
2: 이 아이 뭐 라이터로 칼이 말해니
3: 말해 말해니 사오라
2: 아 하자레는 낭디야
3: 하자드디야
2: 하자레
3: 하자드디야
2: 착다 내 도로 보았다 가해 말았다
3: 그 여자들 눈이 힘써
2: 와 퀘슈네야 내 샤링에다 삭주가 씨 야 내 하자레니 보
3: 낭샤
2: 하자레니 봐
3: 낭샤
2: 낭원다 오웅보다 이 아야씨 아라오비 말이 나 들어

0: 부모들이 안마오비 말.
1: 안마오비 말이 미?
0: 안마오비 말래.
1: 말이 봐.
0: 파래 파래 파래. 아저디 안마오비 만들어 봐. 살로 살로 살로. 갈라들어 몸소 살로 살로. 살로 몸소 살로.
1: 이씨오니.
0: 저기 로우리.
1: 스카이도 도시 뭐 가오리 미. 스카오리.
0: 강라.
1: 가오리.
0: 강라.
1: 가오리 미. 아쉽게 돼 떨어져 시보. 아직 꼬이게 꼬이로래라가 많이 쿠사 비유야들가 이모들가 푸사리래. 나나나. 나는 동네들이 불안하고 화나나오. 나
0: 혼자 화나나오. 나 혼자 떠놓고.
1: 화나나오 이봐.
0: 혼자 떠놓고는.
1: 아스 가오리. 이때 가오리 미시보. 오 다들로께. 아이야 시에당 원들 이제라 바바디네 수마이 토모이다 버리고.
0: 아이 아들로니.
1: 아이들 내 샤링아이다 다로께도. 아이 뭐 꼬이 비락 버리시. 이 관찰을 볼까야마 다루게가 타버니까야마 송민나라 이봐 아도 부나버 시가도 가오토가 아 마차난바 급샀다 하르바 시마통 인랑아 시아이는 와리바니꼬 어 인간기대다 꼬 다루게드로
0: 아이 와이게 가나기로 겐드로 아 가나기로 겐드로
1: 하이로이 아이고 하이로 내가 낭자라가 푸르루게라 카나루게라 좋아해 하이로
0: 에 아디디 파레 파레 살로 살로 낭나 하이드블 로켄드로도 아두기 만약도 샤크로 살로를 해 샤크로 살로를 해
2: 살로
0: 살로 살로
2: 샤크로 낭디 하루 당들레 카이 마야 마마가시 이카이 비들보 나 사는 바 바흥 바바 이상 오셔 범 내림 치다 카나드 손래 비리 줄 거리기로 봐봐
1: 아이 뒤에 또 살로 시 아 마이 바보 또 필요시 사오부동 다 한다 비우시 뿐나마 아이나 란망앙다니 지 와르바수네 와미나시 나 숭라기다 막다파네 콩다시 이마야시 가하투나 내적이 시 푸데 샤르푸디 루파타라 극당 할이 마시 부르가네 오이 비사피크부사
0: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ꯇꯧꯔꯝꯃꯤ, ꯅꯨꯡꯉꯥꯏꯔꯦ ꯅꯨꯡꯉꯥꯏꯃꯤꯟꯅꯒꯗꯝꯅꯤ, ꯁꯤꯕꯨ ꯁꯦꯝꯕ ꯌꯥꯕ ꯊꯕꯛꯂꯣ? ꯑꯩ ꯑꯩꯅ ꯅꯨꯡꯇꯤ ꯖꯥꯔꯤꯒꯤ ꯅꯉꯣꯟꯗꯒꯤ ꯂꯨꯄꯥ ꯃꯉꯥ ꯇꯔꯥ ꯃꯉꯥ ꯇꯔꯥ ꯂꯧꯔꯤꯕꯁꯦ, ꯑꯦ ꯑꯩ ꯁꯝꯅ ꯇꯧꯔꯤꯃꯤꯅꯦ, ꯑꯩ ꯐꯣꯟ ꯇꯧꯔꯤꯃꯤꯅꯦ ꯚꯥꯞ ꯇꯧꯅꯦ, ꯃꯁꯤ ꯄꯪꯕꯁꯤꯅ ꯃꯁꯤꯗꯤ
2: ꯅꯠꯇꯦ, ꯑꯩꯈꯣꯏ ꯄꯥꯕꯨꯡꯒ ꯑꯩꯈꯣꯏ ꯏꯃꯥꯒꯅ ꯇꯧꯕꯤꯔꯤꯁꯤ ꯀꯔꯤꯅꯣ? ꯏꯁꯥꯕꯨ ꯏꯇꯠꯇꯅ ꯂꯥꯛꯅꯔꯦ, ꯏꯇꯠꯇꯅ ꯈꯟꯅꯔꯦ, ꯄꯥꯕꯨꯡ ꯏꯃꯥꯕꯨ ꯏꯇꯠꯇꯅ ꯁꯨꯝꯐꯨꯕꯤꯔꯤꯁꯤꯕꯣ?
0: ꯇꯝꯃꯦ, ꯅꯪꯅ ꯀꯔꯤ ꯈꯪꯉꯤ? ꯑꯅꯥꯅ ꯀꯔꯤ ꯈꯪꯒꯦ? ꯑꯦ ꯅꯪꯁꯨ ꯍꯌꯦꯡ ꯑꯩꯈꯣꯏꯒꯤ ꯆꯍꯤ ꯃꯇꯥꯡꯁꯤ ꯌꯧꯔꯀꯥꯟꯗ ꯈꯪꯉꯛꯀꯅꯤ, ꯁꯛ ꯑꯁꯤꯗꯤ ꯃꯥꯅ ꯀꯔꯤ ꯈꯪꯗꯅ?
2: ꯑꯩꯈꯣꯏ ꯏꯃꯥꯁꯨ ꯈꯤꯠ ꯍꯦꯟꯃꯟꯈ꯭ꯔꯃꯤ, ꯆꯤꯟ ꯀꯃꯟ ꯂꯥꯛꯃꯟꯈ꯭ꯔꯦ, ꯌꯥꯗꯦ ꯇꯠꯇꯅ ꯐꯨꯔꯤ ꯍꯥꯏꯕ ꯈꯔꯗꯤ ꯈꯤꯇꯪꯁꯨ ꯍꯟꯗꯅ ꯌꯦꯡꯕꯤꯌꯣ, ꯀꯩꯅꯣ ꯈꯪꯗꯦ
1: ꯇꯨꯃꯤꯟ ꯑꯌꯨꯛ ꯀꯨꯟꯖꯕꯤ ꯈꯣꯏꯗꯧꯅ ꯈꯣꯏꯗꯧ ꯁꯥꯎꯒꯠꯄꯅꯦ, ꯀꯩ ꯊꯣꯏ ꯑꯉꯥꯡ ꯁꯥꯏꯅꯣ? ꯍꯩ ꯑꯩꯒꯤ ꯆꯤꯟ ꯀꯟꯕ ꯈꯣꯟ ꯋꯥꯡꯉꯤꯕꯁꯤꯗꯤ ꯊꯣꯛꯄ ꯌꯥꯔꯔꯣꯏ, ꯃꯁꯤꯗꯤ ꯅꯣꯏ ꯅꯕꯣꯀ ꯅꯕꯨ ꯕꯣꯀꯅ ꯅꯃ ꯑꯩꯒꯤꯗꯃꯛꯇ ꯑꯎꯟ ꯄꯣꯠ ꯑꯣꯏꯅ ꯁꯤ ꯇꯝꯕꯤꯔꯕꯅꯤꯅ ꯁꯦ ꯂꯥꯛꯑꯣ, ꯑꯩ ꯈꯣꯏꯗꯧ ꯌꯥꯝ ꯁꯥꯎꯒꯠꯂꯤ, ꯂꯥꯛꯑꯣꯀꯣ
2: ꯐꯔꯦꯅꯦ, ꯃꯗꯨ ꯃꯗꯨ ꯑꯣꯏꯖꯒ꯭ꯔꯁꯅꯨ ꯂꯩꯕ, ꯄꯩꯁꯥꯒ ꯂꯩꯔꯗꯤ ꯂꯨꯄꯥ ꯀꯨꯟ ꯈꯤꯇ ꯄꯤꯌꯣ,
1: ꯂꯨꯄꯥ ꯀꯨꯟ ꯄꯤꯌꯣ?
2: ꯍꯣꯏꯅꯦ,
1: ꯀꯔꯤ ꯇꯧꯅꯕ?
2: ꯀꯩꯗꯧꯅꯒꯦ ꯅꯁꯥ ꯁꯨꯄꯥ ꯈꯪꯉꯤꯗ, ꯑꯩꯗꯨ ꯀꯣꯏꯔꯨ ꯗꯣꯔꯤꯃꯤꯅꯦ?
1: ꯅꯠꯇꯦꯅꯦ, ꯍꯧꯖꯤꯛꯇ ꯅꯪꯒꯤ ꯄꯥꯕꯨꯡꯒ ꯑꯩꯒ ꯄꯩꯁꯥꯒꯤ ꯋꯥꯊꯣꯛꯇ ꯈꯟꯅꯔꯤꯕꯗꯨ ꯅꯪ ꯈꯪꯗ꯭ꯔꯕ꯭ꯔꯣ? ꯅꯪ ꯈꯪꯉꯤꯕ ꯅꯠꯇ꯭ꯔꯣ?
2: ꯑꯗꯨ ꯍꯧꯖꯤꯛ ꯈꯔꯅꯦ ꯈꯔ ꯈꯪꯅꯕ ꯊꯣꯛꯑꯦ, ꯁꯨꯄꯥ ꯈꯪꯗꯦ, ꯀꯣꯏꯔꯨ ꯗꯣꯔꯤꯃꯤ ꯂꯨꯄꯥ ꯀꯨꯟ ꯈꯤꯇ ꯄꯤꯌꯣ ꯃꯥꯏ ꯆꯤꯡ,
1: ꯍꯩ ꯄꯩꯁꯥꯒ ꯂꯩꯇꯦ, ꯄꯩꯁꯥꯒ ꯂꯩꯇꯦꯀꯣ, ꯑꯩ ꯆꯪꯉꯦ, ꯄꯩꯁꯥꯒ ꯂꯩꯇꯦ,
2: ꯏꯃꯥ ꯂꯨꯄꯥ ꯀꯨꯟ ꯈꯤꯇ ꯄꯤꯌꯣ ꯃꯣꯏ, ꯃꯤ
1: ꯍꯩ ꯀꯨꯟꯖꯕꯤ ꯀꯨꯟ ꯂꯩꯇꯦ ꯀꯨꯟꯖꯕꯤ,
2: ꯈꯪꯗ꯭ꯔꯦ ꯐꯤꯒ꯭ꯔꯤ ꯆꯥꯒ꯭ꯔꯤꯗ ꯍꯤꯡꯅꯅꯕ ꯍꯣꯠꯅꯕ ꯍꯥꯏꯁꯤꯁꯨ ꯃꯁꯤꯁꯨ ꯋꯥꯈ꯭ꯔꯦ, ꯀꯔꯤ ꯇꯧꯔꯒ ꯍꯤꯡꯒꯗꯣꯔꯤꯝꯅꯣ, ꯊꯤꯀꯥ ꯇꯧꯗꯣꯔꯤꯝꯅꯣ ꯌꯦꯡꯉꯒ ꯈꯪꯗꯦꯅꯦ, ꯑꯩꯅ ꯊꯕꯛ ꯑꯃ ꯅꯪ ꯁꯨꯔꯤꯗ ꯇꯨꯝ ꯂꯩꯊꯣꯛꯀꯦ,
3: ꯃꯥꯅꯗꯤ ꯕꯤꯜꯗꯤꯡ ꯂꯩ ꯂꯩ ꯍꯥꯏꯗꯨ ꯀꯔꯥꯏꯗꯅ ꯃꯣꯏ ꯂꯩꯔꯁꯦ, ꯑꯃ ꯂꯩꯈꯣꯝ ꯂꯩꯈꯣꯝꯇꯁꯤ ꯋꯥꯏꯃꯥ, ꯌꯨꯝ ꯑꯋꯥꯡꯕ ꯑꯃꯇꯁꯨ ꯂꯩꯇꯦꯌꯣꯅꯦ, ꯑꯁ ꯂꯩꯔꯤꯕ ꯌꯨꯝ ꯂꯩꯀꯔ ꯃꯣꯡ ꯃꯇꯧꯁꯤꯡꯁꯤ ꯀꯔꯥꯏꯗ ꯕꯤꯜꯗꯤꯡ ꯂꯣꯏꯅ ꯇꯧꯔꯁꯤꯕꯣ, ꯍꯥꯏꯃꯥ ꯑꯦ ꯅꯣ ꯌꯨꯝꯁꯤꯗ ꯑꯣꯏꯔꯦ,
2: ꯑꯦ ꯊꯝꯃꯝꯃꯦ, ꯅꯪ ꯂꯥꯛꯏꯔꯣ ꯀꯩ ꯊꯕꯛꯀꯤꯅꯣ? ꯂꯥꯛꯑꯣ ꯆꯥꯕ ꯈꯣꯠꯂꯨ ꯂꯥꯛꯑꯣ, ꯐꯝꯃꯨ ꯂꯥꯛꯑꯣ, ꯆꯥꯒ ꯌꯥꯝ ꯂꯩꯖꯅ, ꯑꯊꯨꯝ ꯍꯥꯎꯒ ꯌꯥꯝ ꯂꯩꯖꯅ, ꯑꯃꯨꯛ ꯆꯥꯕ ꯂꯥꯛꯑꯣ,
3: ꯅꯣ ꯌꯨꯝ ꯌꯦꯡꯒꯦ ꯂꯥꯛꯏꯅꯦ, ꯅꯠꯇꯦ ꯁꯤꯕꯨ ꯌꯨꯝꯂꯦ ꯑꯗꯨꯕꯨ ꯌꯦꯡꯒꯣꯂꯣꯁꯤꯕꯣ,
2: ꯂꯥꯛꯑꯣ ꯐꯝꯃꯨ ꯂꯥꯛꯑꯣ ꯆꯪꯉꯨꯅꯦ,
3: ꯅꯣ ꯌꯨꯝꯁꯤꯗ ꯄꯨꯟꯁꯤ ꯆꯨꯞꯄ ꯑꯣꯡꯕꯗ ꯍꯥꯏꯔꯣꯅꯣ, ꯃꯤꯀꯨꯝꯕꯣꯛ ꯆꯪꯕꯁꯨ ꯇꯜꯂꯤ, ꯐꯝꯕꯁꯨ ꯂꯣꯏ ꯇꯜꯂꯤ,
2: ꯁꯨꯝ ꯂꯩꯈ꯭ꯔꯒ ꯍꯥꯏꯅꯔꯛꯀꯅꯤꯗ, ꯊꯥꯖꯗ꯭ꯔꯒ ꯑꯃꯨꯛꯇꯪ ꯂꯩꯔꯒ ꯑꯃꯨꯛꯇꯪ ꯌꯦꯡꯒꯣꯅꯦ,
3: ꯌꯥꯗ ꯃꯁꯤꯡ ꯊꯤꯈ꯭ꯔꯕꯅꯤ ꯄꯥꯔꯨꯁꯦ, ꯅꯠꯇꯦ ꯅꯈꯣꯏ ꯕꯤꯜꯗꯤꯡ ꯑꯗꯨꯕꯨ ꯀꯗꯥꯏꯅꯣ ꯃꯤ, ꯅꯠꯇꯦ ꯁꯤ ꯐꯔꯥꯡꯒꯤꯗꯕ ꯑꯍꯣꯕ ꯕꯤꯜꯗꯤꯡꯁꯤꯔꯣ ꯅꯪ ꯍꯥꯏꯔꯁꯤꯕꯣ,
2: ꯑꯗꯨ ꯃꯦꯟ ꯇꯥꯔꯕꯗ ꯈꯟꯅꯒꯤꯁꯦ, ꯆꯥꯡꯗ ꯊꯥꯈꯤꯁꯦꯕ, ꯑꯗꯨ ꯂꯧꯅꯦ ꯁꯣꯝꯗ ꯆꯪꯁꯤꯜꯂꯣ,
3: ꯊꯝꯖꯔꯔꯣ ꯊꯝꯖꯔꯔꯣ, ꯂꯣꯛꯆꯔꯦꯅꯦ, ꯌꯨꯝꯁꯤꯗꯩ ꯄꯨꯊꯣꯛꯀꯗꯕ ꯆꯥ ꯆꯥꯅ ꯈꯣꯠꯇ ꯄꯨꯀꯥꯁꯤ ꯇꯨꯛ ꯇꯨꯛ ꯂꯥꯛꯎ,
2: ꯌꯨꯝ ꯐꯖꯗꯕꯩ ꯋꯥꯅꯤꯗ, ꯌꯨꯝ ꯐꯠꯇ꯭ꯔꯁꯨ ꯆꯥ ꯕꯥꯎꯗꯤ ꯊꯨꯝꯃꯦ, ꯉꯥꯛꯇ ꯂꯦꯡꯁꯤꯜꯂꯨ ꯀꯩꯗꯧꯒꯦꯅꯦ,
3: ꯀꯌꯥꯗ ꯃꯆꯤꯟ ꯊꯤꯈ꯭ꯔꯕꯅꯤ ꯄꯥꯅꯨꯅꯦ ꯁꯤꯕꯣ, ꯅꯠꯇꯦ ꯅꯈꯣꯏ ꯕꯤꯜꯗꯤꯡꯗꯨꯕꯨ ꯁꯤ ꯍꯥꯏꯕꯅꯦꯕꯣ,
2: �ꯗꯨ ꯐꯔꯦꯕ,

하잉 잉아기 꿀마 토이니 반바 준기 땅 따룩 탕즈누밋 아유케 뿡방아 마카이 타부노 담다 아카스파니 인팔기 한바 타룸 파랭 산독 바우즈가니 하잉기 야카이롤다 탐즈리 라이스럼 라이박 마차기 페나 디로지 뮤지컬 인스티튜트 기 세색로이 싱나 삭바 이마레박 보세타 이세이 하웜 수마티 데비 구루마임 브로젠 서마 아마디 라스쿠마리 목타스나 데비 나 삭바 라이소니 세싱 마탕 마탕 오이나 아유키 뿡 따룩 미니타라 찻바 마탐나 타한 제가니 시데 히다 레방닝 베 이세이 란톡 세가니 뿡 따룩 미니타라 망아 뿡 따룩 미닛 쿤 망아 마니푸리 마탐 세싱 쿠돌탐 제가니 뿡 따룩 미니님푸 radio class ta tahan jagani class 8 ki geography subject ki lesson number 3 chahuma masuba panduf thoromasi department of education ex samagra siksha manipur ki tembang loinana puchok sebani pung taret konjel da chomda thamjari chayol sida manipur thorom lan thopi gada basing sanglakpam devchandra sharma priscilla thongam khaidem victoria thorom puthokpa segol semroma atopa mangal da phangbigani ahal lamadi mimana draba sing tharomasi education technology unit of acert ge tembangaloni na puthok sebani mayam na taw phangbigani ekipung taret mininimphu

마땅한 시다 나시는 비당 아마디 하이엔기 사타자르카다부터 롬싱 삼롭나댕싱 자블로이저리 아카스파니 인파 뿡펌 시다란 톡서리 나하롤기 콘셉트

아카스바니 임팔기 FM 상하이 채널다 토럼 다비르브 싱부 아무카 하나 드람 녹저리 하우직 레이저리 디스트릭 뉴스레터다 토발 질라기 지티 아이바 에코기 토발 질라기 바오미 소이범 비노이

그들 게니슈보다 로커처리바 필름 아무버군도 만나기니다 켈몽기 나이돈 콘젤드기 세링바 에나르메이테 어메디 세랑바 에켄르텐슈바 다비닝이 하이두나 칸비럭리버싱디 타옥통드기 타우담사나토이 돔싱 이센 토이비 해본 코피메 레카이드기 타우담만토이 보니마 바이엘 어메디 안조 마야암나 타와이타나 칸비럭바 이사이 쿠돌 담저리 다미너스

그럴 기다리 수부대 다 한자가 도리바 이사 예스기다 먹방자리바 예스메사 시부 다비럭리바 마릅생스나 방농 마칼레 까이드기 와행범 이찬 아마디 마니레이마 마릅아니스나 다비럭바 예스메스디 하이리바 마릅아니스나 칸비럭리바 이사 예스이 타즈기 마행 하이리바 플럼스디기 칸비럭리 이사 예스이부 세색리바싱 아파오마디 부스피라니 로이나나 이사 예스기 세령바 아마디 세랑바 비몰피보 이사 예스나 Kari mapaubu purak lima amuk tamin dan ringan minasi. Kudol tamzeri, nungani tamin asih.

아카스바니 임팔기 FM 상하 채널부 토름 따비리바 뿐음목부 어묵하나 따람 녹지리 허지 음목봉파무시다 안톡지리 아이버기 골제이드기 아니 슈바 땅깎기 양카이망아 슈바 반둑 땅벌란 권젤다마디 토름 부톡바 톡좀 레누블라 부톡부터 땡방바 햄잔닝 터우정 허지 전독지리 땅벌란